0: Testing, testing, 1, 2, 3. On the air everywhere, WTBX, Hibbing, Minnesota.
1: 정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, 랜덤 게임, 게임.